믿으신 미샤이도 그 안에 생활을 했으니 바람이 흔드니 바람이 양수비니 Beta mau alihada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